0: 안녕하세요.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6월 25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요. 평소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가는데 오늘따라 새벽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1: 네, 평소에 안 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요.
0: 네, 저희 목사님 눈동자가 딱 그런 눈동자이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76년 전 이날 아침은 청천벽력 같은 총과 칼을 든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아침이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아침처럼 평화로운 이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또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죄가 지배하는 이 땅은 전쟁에 있는 그 나라가 어쩌면 정상이고 평화로운 우리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한번 거두시면 얼마든지 다시 또 전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김대환이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0: 아멘. 김대환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에서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광, 글로리 아니고요. 소금염,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벌써 퀴즈도 안 냈는데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 네.
0: 네. 9507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0782님, 하나님의 사람들, 유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1: 네,
0: 해주셨어요.
1: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또 우리 1316님께서도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도 서로들 이렇게 막 정답게 인사를 나누네요, 목사님.
1: 네, 저도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까지 보여요.
0: 정말 한 가족이 된 듯한 이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랑의 뜰안인데요. 9507님께서는요, 6.25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이 20살 된 따님의 생신이라고 축하해달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퀴즈도 안 냈는데 0112님은 3번이라고.
1: 오늘 퀴즈 없는데요.
0: 네. 저희 퀴즈 정답이 항상 3번이어가지고 0112님은 아직 퀴즈 안 냈는데도 3번이라고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은 지 76주년이 되는 아침이에요. 목사님, 저희 집만 해도요. 저희 시어머님,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 저희 어머님은 6.25 때 피난을 경험하셨던 분이고요.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나 통닭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은 1일 1인 1닭을 하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발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이고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군부대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말라라고 또 알려줘야 되겠고
0: 네.
1: 우리가 꿈에도 기도해야 되

0: 소원은 하나,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같이 기도하는 6.25 76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퀴즈 말고요.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한 줄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 누군지 이름만 한번 소개하고 찬양 틀까요?
1: 네, 오늘은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0: 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만나게 되실 인물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나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한 줄 기도 여러분들께 받고 있는데요. 1772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평화를 주소서. 교회마다 부흥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목사님, 부흥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7876님께서는요, 예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6.25 전쟁 76주년을 기념하면서 나라를 위한 한 줄 기도 사랑의 뜰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한 줄 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으로서 교회 역사에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던 거죠.
0: 와,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 존칭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도들의 사도,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인지 궁금합니다.
1: 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자세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녀가 보여준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고요. 그 뜻은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총애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단어는 그녀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막달라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죠.
0: 어머. 예,
1: 막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그달인데 이것은 망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0: 목사님, 저는 막달라가 도시 이름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보통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염치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도시 이름이었네요.
1: 네, 막달라라는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상업 또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막달라는 생선을 절여서 수출하는 중심지였고요. 헬라어로 타리케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타리케아가 절인 생선이 유명한 이런 도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상당히 번성했던 상업 도시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도시의 출신의 한 여인입니다.
0: 야,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목사님?
1: 네, 바로 이 부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1: 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기를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0: 어머.
1: 성경에서 숫자 일곱이라는 뜻은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그녀는 완전히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쫓겨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죠.
0: 세상에 일곱 귀신이라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동굴이나 또 무덤 근처에서나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0: 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후 그 애프터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 네, 이 부분이 바로 감동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무리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중 들고 봉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물질과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0: 야, 목사님,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은데요. 정말 귀신에서 해방된 후에 자기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긴 정말 아름다운 변화네요.
1: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요, 말로써 감사합니다에서 끝인 게 아니라 삶과 또 물질로 예수님께 응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줄곧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을 했어요.
0: 네, 목사님, 제가 그쪽 지형을 잘 모르지만
1: 네.
0: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긴 여정을 함께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까지 다 따라다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그때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0: 와.
1: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쳤거든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0: 세상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0: 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신앙입니다. 근데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0: 네, 여러분, 클라이막스 때 꼭 한번 끊고 가는 거 아시지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 클라이막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는 듯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에 뜰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클라이막스 들어가겠습니다.
1: 네, 막달라 마리아의 클라이막스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직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0: 목사님,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네, 그렇죠.
0: 돌이 옮겨졌다. 아유, 그 새벽에 여자 혼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확인하고 돌아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그냥 울고 있어요.

0: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진 그 슬픔과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1: 아,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0: 네, 그런데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녀가 울면서 돌아설 때에 그 뒤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1: 와.
0: 그분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 부분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0: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이 글렁글렁 고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1: 와.
0: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 하며 선생님이라고 외치며 그분께 달려갔던 거죠.
1: 야,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자기 이름이었다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아유 진짜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미 참된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불러주신 그 이름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0: 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즉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1: 아멘.
0: 사도들의 사도라는 이름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녀는 달려가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1: 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전한 사람. 아, 막달라 마리아였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요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평등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1: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또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있잖아요, 목사님.
0: 네.
1: 네. 여러분들께서 이 교훈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데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는 왠지 찬양 한 곡 듣고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0: 우리의 모든 생각도 또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시고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기대가 됩니다.
1: 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잖아요.
0: 네.
1: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렸던 그 인생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0: 아멘.
1: 오늘 우리 중에 과거의 상처와 또 죄악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0: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그 부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1: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헌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로 응답을 했어요. 그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로 또는 삶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겼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0: 아멘. 주님 곁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1: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일곱 귀신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광야 속에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소망이 없어 난 다 잃었어 라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곁에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0: 네, 오늘 사랑의 뜰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만나셨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는 6월 25일인데요. 나라를 위한 한 줄 기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모아주셨습니다. 1772님께서요.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평화통일, 속히 오기를. 다시는 전쟁 없는 나라 되게 지켜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목사님 4191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주님의 준비하심과 음성을 듣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0: 아멘.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라고, 네, 찬양도 화답해 주셨습니다. 또 2483님께서는요, 항해자 찬양을 신청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과 함께 듣고 싶다라고 해 주셨고요. 723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속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북쪽에 사람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483님께서요.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대한민국. 네, 평화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또 7174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6.25 76주년을 맞이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북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받으며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4191님께서는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다가 정차하고 문자 보내신다고요. 6.25 전쟁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바른 정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모아주셨고요. 2563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487님께서는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남의 나라 전쟁을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루빨리 남북이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6.25 또 76주년도 맞이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깊은 상처, 완전히 귀신에 붙잡혀 있던 그 인생이 완전한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은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아멘. 저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면요. 참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마리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우리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만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응원과 격려와 챙김 때문에 교회 일을 더 즐거이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서 열심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마리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여수 중문교회 김설화 자매님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0: 오늘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두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첫째,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다윗이 허기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뜻을 묻자 2절에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바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3절에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이간질합니다. 종인 자신도 따르지 않는 므비보셋이 반역을 틈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시바는 애초부터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므비보셋에게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장 어려울 때를 노려 다윗의 환심을 산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며 죽고 죽이지요.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와중에도 국익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시바예요. 그도 재산을 되찾고자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상대의 어려움을 채울하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죄성이 있지요. 저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를 싸게 팔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음식을 준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시바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실수해요. 4절에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해버립니다. 재난의 상황에 음식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쪽 말만 듣고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이 있나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둘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련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아첨에 넘어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세요. 므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게 했으니 자기 명예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봐야 진정으로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위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앞뒤를 못 봐요. 6절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기 혼자 돌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연에 갇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던진 돌이 정작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다윗이 화를 자초했다고 욕합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가문이 망한 것만 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통과 지역 진영 논리에 빠지면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내 가족만 옳고 남은 틀렸다 여기니 저주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르니 이기심과 혈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위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욕하는 시므이가 도리어 다윗을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만 시므이는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심판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 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 더 책임을 져야 하나

라는 생색이 올라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죠. 바울이 메일은 다윗 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0: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돼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어요. 앞으로는 제 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사연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별하고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므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시바가 곧 저희임을 인정합니다. 아첨과 눈가림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와 연민에 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저주하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쪽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지혜로 나도 남도 분별하며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나라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4: 믿지 않는 자녀를

0: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0: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마노 울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은요, 자꾸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막 흔들고 말이죠. 한 번씩 막 시험해보고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평안을 채워주시니까요. 늘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주일 지난 다음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평안이 조금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에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한 짐이에요. 예?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러고, 가사 일을 보신 분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다 한 짐이고, 나라에 큰 일을 하신 분들도요, 다 한 짐이고요. 아이고. 유치원 다녀온 우리 손자가 말이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아 피곤하다. 세상에 유치원부터 말이죠, 짐을 한 짐을 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은요,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좀 느리고 힘들어도 사막에서는 낙타가 가장 교통수단으로는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낙타는 눈썹이 길어요. 그래서 사막에 모래바람을 막습니다. 또 등에는 혹이 튀어나와서요, 그 사이에 말이죠,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 낙타는 온순해요. 아주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타가요, 사람을 싣기도 하고 또 물건을 싣고 말이죠, 많은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그 사막을 걷다가 이 낙타가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다고 그럽니다. 소처럼 우는지 말처럼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낙타가요, 오 하고 운다는 거예요. 왜?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예, 모래바람은 불지 태양은 장렬하지 누가 친구들도 없지 그늘도 없지 너무 힘들고 외로워 고개를 들고요, 오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좀 불쌍하지 않아요? 예. 사막길은 참 걷기도 팍팍해요. 이런 보통 흙당하고 마스팔다고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나 걷기가 팍팍해. 어디 그늘이 어디가 있어요? 예? 어디 휴게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근데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나 힘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나 사실은 처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리는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정부에서 내 짐을 대신 다 맡아줘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서 시갓집에서 훌륭한 남편 만난다고 해서 남편이 내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져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께 가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큰 일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더해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태풍을 뚫고 날아 올라가듯이 성령 바람을 타고 날아 오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성령 충만을 구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요, 그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환경을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은요,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교회 질때돈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막 교인들이 막 배가 배로 붕대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내는 거 보면은요, 성령께서 나를 외면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날 주님 섬겼던 순간순간에 첫째는 꿈을 주시고요. 둘째는 열정을 주시고요. 셋째는 기쁨을 주시고요. 넷째는 가정에 화목을 주셨어요. 제가 고시고 우리 집사람이 조시인데, 고시하고 조시는 둘다 강팀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되게 나요. 아, 이거 창피한 일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말이죠. 외출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뭐 어디 가면 싸우지 마세요. 참 창피한 일이야. 그런데 말이죠. 성령 충만을 날 구했더니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세요. 성령이 말려주셔요. 하나 되게 하시고. 진짜 생각해보면 좋은 것은 그때그때 다 주셨어.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너무 무거워서 감당 못할 그런 일은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예? 막아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니까. 주님이 대신 짐안 지어주시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짐이 쌓여만 가. 계속 쌓여만 가. 그럼 나중에 말이죠, 어린이도 지나가면 그 짐이 눌려. 쓰레기 때문에 눌린 것처럼 눌려가지고는요,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세 가지. 첫째는요, 절대 입으로 죄짓지 말자.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 그러지 말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말자. 사명의 현장에서, 내 가정의 현장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말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없더라도 정말 허공에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세 가지만 다 잘하면서 지나가면요. 아, 진짜 그래요. 예,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진짜 다 해결해 주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게 하고 원수가 있을지라도요, 원수 갚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빠지게 해버린대.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자기가 그물 치고 다른 사람 해치려고 하다가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정오의 태양처럼 점점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게 하세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말라 빠진 말이죠. 이 뺐다귀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움쭈꿈틀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그 속에 기운이 들어가니까는요, 밖 일어나 큰 군대가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기쁨도 살아나고, 기회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아무리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온 몸이 그냥 막 건강이 막 그냥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병만은 사라지게 되고요, 건강을 되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없어요. 예? 죽음을 피할 존재는 세상에 없지만은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해, 죽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 죽음은 반드시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꼭한번 있다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인생은 실존을 깨닫는

인생은 상상 속으로만 관념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존인데 죽음 앞에서 아 나는 바로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자기의 존재를요 똑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사막을 걷다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에 무덤을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면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품이 있는 죽음을 해야지. 품이가 무슨 놈 품이야. 죽은데 예?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요. 평소에 하나님은 없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런 자기의 궤변을 설파하면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한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폐수종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폐에 물이 차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어요. 그러자 이 사르트르가 의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예,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죽지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 병을 고쳐내라고. 의사가 병도 못 고치냐고 막 의사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품이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이 말이오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병원청에서 당황해가지고는요 면회를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사르트르가 그렇다더라 해서 죽음을 앞둔 그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많은 그를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죽음 앞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인들은요, 천국도 지옥도 부인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로써 끝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지요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그 다음이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겠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뛸 일 아니겠어요? 누가 보면 20장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라라.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영생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에 변질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직도 총각 같죠? 70살이 넘었어. 그래서는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내 손목을 잡으시고,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가자. 이제는 편안히 쉬어라. 그럴 때가 올 것인데 주님 손잡고 가는 그 순간이 즐거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머뭇거름도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주님.

0: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손잡고 그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는 안 하는데 가끔 그런 기도가 나와, 이상하게. 그 천국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면은요, 그 나라가 사모가 되잖아요. 아,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손녀가요, 저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거기 새신자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가 군인들이 많대요. 그 파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어떤 군인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댕이, 생댕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는 요 교회 와서 예배를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녀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 손녀가 또 얼굴이 예쁘거든. 그렇게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또 얼굴 예쁜 여자를 보면 말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있다고. 진짜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천국 가면은 음식도 있냐고. 아, 음식도 있다. 먹을 것도 있다. 그러면 또 돈 주고 먹냐고. 아니, 공짜다, 공짜. 아, 나는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제육볶음도 있냐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 멋있는 게 다 있다고. 생명과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달마다 그것이 바꿔진다고 설명을 쭉 그렇게 해줬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영양 관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 천국 가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소망을 품고 천국 그날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예? 세상에다 마음 두고 세상 근심에 잠겨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먼저 가족 중에서 세상 떠나가고 앞서간 분 있다면은요, 울고 불고 짜고 그러지 마라. 나도 꼭 갈 텐데. 나도 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여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강이 흐를 때 인생 방황이 끝나고 인생 목마름도 없어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고 다시는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길 건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 그 유행가는요 별로 감동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유행가 중에서 아주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른 분이 있어요. 노사연 씨라고. 여러분 알죠? 노사연 씨 바램.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노사연 씨가 그렇게 살았는가 봐. 제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부부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부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 그 노래인데, 아, 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하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나는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하거든.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해. 그래서는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그래요. 여보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아, 그 작은 한마디 해주면은요 사막이라도 꽃길이라 된다고. 사막을 간다 해도 꽃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사막은 아니고 생각만 꽃길이요. 아직 사막이요 사막. 그런데 생각만 꽃길이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한다고. 사막은 아직 사막인데 꽃길의 생각만은 뭐예요? 사막이 돼야지. 사막이 생명의 강이 흘러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예? 내 얘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주고
1: 대신 짐도

져주고 나를 구원해 주고 참 자유케 하고 살다가 다음에 만나야 하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인도사회한테 내가 성령을 한번 소개를 해 주려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여러분 탄산음료 많이 마셔봐야 진정한 갈증이 안 됩니다. 예, 거짓말로 말해 목만 시원하지요 몸에 진정한 갈증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나가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그것으로서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그분이 누구냐?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완전히 인생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은 사모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지 가란 자 목마른 자 그래서 사모하고 늘 갈급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물을 주며 나의 신을 줄 것이니라.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왜 고통이 있느냐?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려고 고통도 주고 풍랑도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비결이고 기도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막을 걷는 사람은 사막에서 짓기 쉬운 죄가 있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서로 타담해서 말해 다투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번에도 식탁을 베푸실까? 만나는 잘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실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막 인생을 살면서 항상 고달프고 팍팍하게 살아놓으니까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건 진짜로 악한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와서 맨 사람 구경이 나고 말이 무슨 평가 나고 분위기만 찾고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이만큼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신랑 만나서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자족해야 돼. 그리고 세상 일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 일은 적당하게 좀 해요. 그리고 오직 기도의 한 우물을 깊이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삭막하고 메마른 사망 인생이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 인생이 살아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찾아오는

0: 된 인생으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모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교회 생활요, 시험 들지 말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에 주시느냐? 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게 되어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에서, 에베소에서,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꼭 그렇습니다. 어디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불이 꺼지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불이 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늘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평생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가 중요하니까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이미 다 넘어지고 떠나고 그럴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에서 시험 든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예?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꼬라지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의 맘된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성령 받았으면은요, 그 성령을 내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강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았습니까? 위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면서 강물이 늘 흐르고 흐르듯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받고, 그리고 횡적으로는요,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베풀어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계속 순환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 강이라는 거,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말해요. 고인물은 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항상 흘러야 돼. 우리 교회도 항상 이 강이 흘러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예?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모 김영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냇가 곁에 있을 때 나무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고통의 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조급함보다는 평안함으로 오늘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네, 6월 25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기쁨을 나누며 우리 방송 가족들과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제1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인데요.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입니다.

0: 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FM 92.9MHz, 전남동구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찬양을 들으니까요.
1: 네.
0: 눈물이 나네요. 오늘 목사님 6월 25일이에요.
1: 네.
0: 76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1: 그
0: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울컥하네요, 목사님.
1: 사모님 혹시 유공자 제가 자녀 아니에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이제 저는 유교 끝난 지 얼마 안된 태어난 목사인데, 그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끔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모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이었고, 사람 그 유골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던 것도 우리는 어렸을 때.

0: 제가 일명 산중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 철모 어릴 때 기억에 철모를 그 주워다가 나무를 이렇게 막고서 시골이니까 푸셋이 가장실 피는 그 도구로 썼던 아. 어르신들도 보고 그런 현상을 보고 자랐거든요.
1: 아, 네.
0: 우리가 애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애국자가 돼요.
1: 네.
0: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면 정말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고 이 나라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걸 모르죠.
1: 네.
0: 자,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서도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네.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도 바로 나눠져 있다. 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1: 네, 맞습니다.
0: 나눠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 오프닝 하는 데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이런 그 멘트를 할 때 제가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무와 뿌리, 뿌리가 수분을 품고 있어도 나무와 그 줄기 뿌리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1: 네.
0: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단체, 공동체,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보면 성경 사도행전의 15장 36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잖아요.
1: 네.
0: 근데 가다가 소통 문제 때문에 싸워요.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갈 건가 이것 때문에 네. 싸우는데 싸우면서 둘이 갈라서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바나바는 그렇게 가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마가를 버려버리고 신라를 택해서 복음을 전해서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기리기아로 이렇게 가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딱 한 단어. 아, 성경에도 크게 다퉜다는 거, 싸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1: 네. 네?
0: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룩한 일에 소통이 안 되면 복음이 어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남과 북이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고 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가 내뱉은 말이 훗날 나를 다스린다.
1: 네.
0: 무서운 얘기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소통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소통 또 6.25를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와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만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참혹한 현장에서 어린 나이에 전쟁을 직접 겪은 우리 6.25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1: 주님.
0: 그들은 지금도 밤에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린답니다.
1: 아버지.
0: 그 트라우마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1: 주님이
0: 어루만져 주시고
1: 아멘.
0: 주님이 그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셔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버지.
0: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는 이와 같이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버지.
0: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빛을 갚는 심정 가지고
1: 주님
0: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큰 전쟁

0: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간절한 말씀 그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8656님의 사연입니다. 한 달 열흘 정도 일을 한 후에 발 앞쪽에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생겨 걷는데 무척 부담이 되고 있어요. 계속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나마 받은 월급을 병원비로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일하게 되면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지간신경종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병원비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 네, 목사님 참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운데요. 이 질병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0: 제가 지간 신경종이라는 그 변명을 처음 여기서 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인터넷에서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발가락 부분에서 압력 때문에 두터워지는 거래요.
1: 네.
0: 이게 섬유화되는 거래요.
1: 아.
0: 그래서 신경 조직이 압박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우리 가끔 이런 말이잖아요. 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은 아, 참 많이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으면 나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1: 그렇죠.
0: 우리 8656님의 이 사연을 들으면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신경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1: 아멘.
0: 근데 저 문제는 일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까스로 알바해서 조금 벌어놓으면 병원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8656님을 친히 찾아가셔서 지간 신경종을 깨끗하게 치료해서 걷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너무너무 연약한 안경 가운데
1: 아버지.
0: 일정한 직장이 없어서 알바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의 온기를 제공하는데 알바를 통해서 얻은 연료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셔서 8656님을 괴롭히는 지간신경종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 아멘.
0: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주님이 8656님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한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1: 아멘.
0: 그 손에서 치유의 강산이 나가 하나님 그를 괴롭히는 하나님 지간신경종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강건함을 덧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1: 아멘.
0: 하나님 간증 사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8656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교사인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사일에 교회일, 학교일까지 담당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은 물론 법인 이사장님부터 교무실, 행정실, 법인실의 모든 교직원분들, 관계자분들, 학부형들과 출입하는 모든 분들까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분 사연을 들으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같아요.
2: 좋은 남편이라.
1: 네.
2: 이 아내가 우리 흔히 하는 말 쓰리잡
0: 맛이네요.
1: 아,
0: 가사.
1: 네.
0: 교회일, 학교일,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0: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특별히 이 안에 직장이 미션스쿨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남편의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사랑의 주님,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 가지고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목조목 아뢰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가 맡던 아이들이 또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서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복돋아주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1: 아멘.
0: 하나님 그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아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한날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참 아름다운 기도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6131님의 사연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리와 무릎 관절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힘이 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6131님.
0: 허리도 아프고 무릎
1: 네.
0: 관절도 아프고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목에 약간의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그러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 아픔과 통증은 사람이 거치멍청하니까 뭘 그렇게 아프겠어 그러는데 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특히나 무릎 관절, 우리 여성분들에게 따라오는 질병 가운데 아마 우선순위로 말하면 몇 번째 안에 드는 게 무릎 관절일 겁니다.
1: 그렇죠.
0: 저희 집 사람도 지금 무릎 관절 때문에 최대한 버텨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131님, 허리, 관절, 쑤시고 아픈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이 전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1: 아멘.
0: 주님의 보혈이 관절 속에 허리의 통증 안에 하나님 머물어서 그를 괴롭히는 통증의 근원은 다 씻어내고
1: 아멘.
0: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걷는데도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6131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은혜가 있습니다.
1: 아멘.
0: 보혈은 전결케 하는 겁니다.
1: 아멘.
0: 주님의 보혈이 6131님을 전결케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첫 작품, 강건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통증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허리와 무릎 관절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한곡 듣겠습니다. 테너 김성진이 부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듣고 이어갑니다.

0: 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0294님의 사연입니다. 막내 아들 김형록이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 있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현증으로 나와 입원 중입니다. 증상이 잘 치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길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1: 두 가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0: 네.
1: 하나는 아들이 네. 질병에서 노인받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하나는 어릴 때부터 꿈인
0: 네.
1: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아멘.
1: 제 그렇게 말을 기도 사연이 올라왔는데 이 기도 사연을 보면서 첫 번째 너무 가슴이 묵묵합니다.
0: 네.
1: 묵직한 그런 게 있어요. 이구부사님 아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0: 아멘.
1: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기계에 중독돼서 영혼을 기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영혼이 있는 내가 영혼이 없는 기계에 중독돼서 내 영혼을 뺏겨버린 게 결과가 지금 조혈증입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0: 부르짖고 있어요. 생기가 회복되어지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리고 꿈은요, 그 다음 건강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나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1: 주님.
0: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이 사연에 다 녹여 있습니다.
1: 아버지.
0: 아들이 영혼 없는 기계에 중독돼서 영혼을 빼앗겨버렸습니다.
1: 주님.
0: 변명이 조혈증이랍니다. 입원 중입니다.
1: 아버지.
0: 주님, 약물에게, 의사에게 맡기지 마시고.
1: 아버지.
0: 성령님, 우리 형록 현재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1: 주 아버지.
0: 그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1: 아멘.
0: 성령님이 하나님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를 모든 신경 조직 하나까지라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주시고.
1: 아멘.
0: 그를 괴롭히는 조혈증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물리쳐서.
1: 주 아버지.
0: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
1: 아멘.
0: 마리아가 고침받고 최고의 헌신의 사람.
1: 주님.
0: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1: 아버지.
0: 이 아들도 주님이 고쳐주셔서.
1: 아멘.
0: 복음을 전하는 때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올곧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 일을 감당하기에 혼자 할 수 없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1: 주님.
0: 주님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함께 어깨 동무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6451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 장태건이 바이러스성 감기로 입원 3일째입니다. 본래 폐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 늘 조심스러워 감기가 걸리면 폐에 좋지 못하다여 염려하였으나 주님의 손길로 염려가 없게 하시고 더욱 건강함으로 주님이 태건이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손주를 위한 기도회원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0: 요사이 감기가 좀 많더라고요.
1: 네.
0: 감기 수줍고 우리 이제 교회 앞에 소아과 병원이 있는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 수두구 관련 애들은 손에 뭐 링겔 꽂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감기 걸린 애들은 약 타갖고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만병의 근원은 감기입니다.
1: 네.
0: 감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감기를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되겠지 않아요. 치료하셔야 됩니다.
1: 네.
0: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돼서 강건한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태건이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주님, 손주 장태건이 원치 않는 바이러스성 감기로 3일째 입원 중입니다.
1: 아버지.
0: 원래 폐와 심장의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서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원치 않는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1: 아버지.
0: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
1: 아버지.
0: 이 태건이와 동행해 주시고,
1: 아멘.
0: 태건이의 병실을 주님이 시간 침방해 주시고,
1: 아멘.
0: 태건이의 머리 위에 한 부의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1: 아버지.
0: 그 손에서 치유의 강선이 나가 회복되어서 깜짝 놀랍게 깨끗하게 치료돼서 퇴원했다고.
1: 아멘.
0: 간증사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이 일하셔서 강건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은혜가 6451님의 가정 태권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0: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8277님의 사연입니다. 김도진 청년이 뇌염으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중환자실 집중 치료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연인데, 청년이에요, 목사님.
1: 지금 노염이라고 할때 있잖아요. 뇌염.
0: 네.
1: 우리 그 청소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뇌염이었어요.
0: 네.
1: 뇌염 걸리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환자실에 있네요. 하나님이 뇌염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바이러스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0: 아멘.
1: 무엇 받아도 우리 김도진 청년이 고열에서 회복되어서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모든 뇌염의 세포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8277님의 안타까운 사연 들으셨죠?
0: 아버지.
1: 기억해 주세요.
0: 아멘.
1: 지금 이 시대에
0: 주님.
1: 노염으로 인해서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입니다.
0: 아버지.
1: 주님,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 아멘, 아멘.
1: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고쳐주심이 필요합니다.
0: 아멘.
1: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이 필요합니다.
0: 아멘, 아멘.
1: 주님 도와주세요.
0: 아멘.
1: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0: 아멘.
1: 젊은 청년의 앞길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번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건강하게 질병을 이겨내 강건한 은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 왜 8177님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9373님의 사연입니다. 아, 제 잘못으로 인하여 빚을 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는 본 교회 출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제 잘못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지금 가정에 큰 위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1: 저는 이 사연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새 정부에서 그 주식 투자하는 거 그냥 은근히 이렇게 권하는 거 보죠.
0: 네.
1: 전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도박은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컴퓨터 딱 켜놓고 모니터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파란 불이 올라가면 그냥 막 그냥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빨간 불이 쭉 쳐지면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내게 본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으로 인해서 빚이 지고 이 사연을 드릴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0: 아멘.
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균 60년, 70년 같이 사는데 위기가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 때마다 다 갈라서 버리면 대한민국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위기에 도와주는 게 부부 아니에요? 덮어주는 게 부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부부 아니에요? 글쎄요, 부부는 사람 인자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인자를 쓰는데 앞에 서 있는 일자, 그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받쳐주는 여자가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0: 9374님이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만큼은 지켜야 돼요.
1: 아멘.
0: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본교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항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본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팀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기도팀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1: 아멘.
0: 기도는 만능 키입니다.
1: 아멘.
0: 마스터 키입니다.
1: 아멘.
0: 9374님 마스터 키를 붙들고 문제를 잘 헤쳐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다시금 믿음의 생활을 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붙들어서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서인철 PD 진행의 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너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부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자씨처럼 자라가게 하시고 누룩처럼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지역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0: 국외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 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에드리엔 손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교계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교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 교회의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 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 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만나IC 2016 컨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시생의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6도, 광양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

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집에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또 어머니 사이에서 방치되다시피 자란 소년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선생님에게도 거칠게 자신은 학교를 곧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넌 정말 듣던 대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의 장점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야구야. 가끔 재미삼아 공을 던지고 갈 뿐이지만 실력이 정말 좋잖아. 살면서 방치된 가정 때문에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마티오스 선생님의 이 칭찬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714개의 홈런을 쳐 명예 전당에도 들어간 전설의 4번 타자 베이브 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장점을 먼저 찾고 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를 잠시도 그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광야나 힘든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환경이 나아지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그런 시각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삶 가운데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0: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저는 오늘이 현충일만큼이나 마냥 밝게 웃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1: 네.
0: 올해도 6.25 한국전쟁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이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76년 전 그때보다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지금은 발전을 했고요.
0: 네.
1: 북한은 계속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대치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휴전국이라는 것,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잊고 사니까 무감각해지죠.
1: 네. 네,
0: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철저한 뭐 대비 태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피 흘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1: 전 세계 최장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비극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이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이 아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찬송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마코소심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또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또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빨리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출석 인사로 그 한 줄 한 줄 받아보고 있는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시면서 부천에서 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네.
1: 지구상의 그 전쟁이 모두 종식되어서 민간인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6672 성도님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그리고 천안에서 한 분이 인사를 주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모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어요.
0: 네.
1: 이제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늘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0: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신해학단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네.
0: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산가족분들의 지금 살아계신 이산가족분들이 점점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1: 그쵸.
0: 아직도 전쟁의 잔흔이 눈물이 남아있잖아요.
1: 네.
0: 이 눈물이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또 파주에서도, 그리고 목포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셔서 무료 문자로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0: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한 뼘 차이, 우리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야겠죠.
1: 예.
0: 샵 1069번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1: 축가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빅 밴드의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찬송할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6.25 전쟁이 벌어지자

0: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나 막 새벽녘에 네.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그래도 집중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1: 그분들은 지금이 중턱 거의 뭐 하루에 중턱이니까 네. 그러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침 그 마치 뭔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난 듯한 오.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 안 된 분들. 네.
1: 곧 출근하시는 분들.
0: 네. 좀 저녁형 인간 뭐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집중하셔서 정답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0: 여보, 내일 우리 일찍 나가야 돼요. 여기서 6시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러 가요.
1: 어? 그렇게 일찍 가야 된다고? 아,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0: 사람들은 단바람부터 다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6시면 오히려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1: 아이, 그래도 나 늦잠 좀만 자고 싶은데.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자기야.
0: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까요? 그래도 되겠죠?
1: 아니야. 같이 가. 그래도 좀만 늦잠 자면 안 될까?
0: 그렇게 단바람부터 안 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사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서 있다가만 올 거예요.
1: 아, 알겠어요. 얼른 갑시다. 예, 빨리 가요.
2: 아니, 뭘 사러 가길래 이렇게 아침... 그렇죠? 일찍부터 나가려고 하나?
3: 네.
2: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람이 달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3: 대바람.
2: 대바람이다. 2번
3: 봄바람.
2: 봄바람이다.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지만
3: 네.
2: 진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하셨죠? 자,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는 북한어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2: 네.
3: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의 그 하루가 저는 참 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 네.
3: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하루를 뭔가 더 얻는 기분이고
2: 네.
3: 뿌듯하고 그런 단맛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
2: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잠을 잔 사람은 눈이 오히려 일찍 떠져요.
3: 아, 그쵸.
2: 새벽녘에 막.
3: 맞아요.
2: 근데
3: 맞아요.
2: 깨우네, 막, 몸이.
3: 맞아요.
2: 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3: 네.
2: 자, 단바람은 뭔가, 아무튼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3: 네.
2: 그쵸? 우리는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지금 너는 새벽? 뭐, 이때부터 어디 가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3: 아, 드라마에서 봤죠.
2: 아침 지금 어디 나갈 때. 너는 지금 주말인데 좀 쉬지. 아침 이때부터 어떻게 나가니? 우리 엄마만 이러는구나. 자, 1번이
3: 대바람이고요.
2: 2번이
3: 봄바람.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이 네. 무슨 뜻일지 대바람과 봄바람 가운데 보내주세요.
2: 약간 이른 시각, 뭐 빠른 시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3: 그렇죠.
2: 네. 자, 대바람, 봄바람 가운데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 남북한 청년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

0: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2: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1: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2: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1: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2: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 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1: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1: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근데
3: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4: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우리는 6월 25일에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2: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막 그랬는데 남소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2: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2: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4: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2: 거예요.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시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1: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그랬어요.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다르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2: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

0: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네.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2: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 네.
3: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3: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0: 네.
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2: 맞아요.
0: 거예요.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3: 맞아요.
0: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3: 네.
0: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3: 네.
0: 나라다.
3: 전쟁입니다.
0: 근데
3: 네.
0: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막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0: 너무 가깝게 있어서.
3: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3: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1: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1: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또 그렇구나.
0: 맞아요.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3: 네,
0: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의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3: 네.
0: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3: 네.
0: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3: 네.
0: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2: 근데 있잖아요.
0: 네.
3: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2: 아.
3: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0: 우리 파주 홍보대사님.
3: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3: 네.
0: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3: 네.
0: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3: 네.
0: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3: 네.
0: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3: 네.
0: 바라보고 있거든요.
3: 맞아요.
0: 그래서 해외 나가 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2: 맞아요.
0: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3: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0: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 태세나 전쟁에
3: 네.
0: 대한 생각 네.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3: 맞아.
0: 보니까.
3: 네.
0: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3: 네.
0: 이렇게
3: 네.
0: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3: 맞습니다.
2: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2: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3: 네.
0: 두려움을
3: 네.
0: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3: 맞아요.
0: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네.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3: 네.
0: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3: 맞아요.
0: 하고
3: 맞아요.
0: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3: 네.
0: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3: 네.
0: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3: 네.
0: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3: 아,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오.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네.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그럼요.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0: 수용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2: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0: 맞습니다.
2: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 갖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 행복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4: 찬송이었습니다.

0: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6.25 한국전쟁 이런 민족의 비극이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침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제대로 된 교육.
1: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 해피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 단바람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댓바람이고요.
0: 네.
1: 2번이 봄바람인데 샵 1069번으로 단바람이 대바람일지 봄바람일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주말이면 아침

0: 때부터 애인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1: 아유, 부지런한 것도 은사죠.
0: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가도 그렇게 아침부터 막 움직여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그쵸, 있고
1: 그쵸.
0: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네, 사고만 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이 대바람, 2번 봄바람입니다.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바람의 우리말 표현은 정답 1번 대바람입니다.
0: 대바람이란 표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 그러게요.
0: 예전에 어른들이 주로 썼던 말,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니? 또는 아니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요?
1: 맞아요.
0: 손님이 막 아침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1: 네. 예. 뭔가 근데 한게 긍정적이고 몽글몽글 표현은 아니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단바람이라고 네. 한다고 해요.
0: 봄바람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지만 뭔가 달디달디 단 그런 바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루가 길어지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리고 봄바람, 봄바람은 봄을 같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검색해보니까 봄바람은 봄바람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0: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이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방송 문자에 아니면 방송에 문의하실 게 있잖아요.
1: 네.
0: 다른 시간대 혹시 문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주신다든지 OEP데이 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시간 프로그램에 맞아요. 들어가면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1: 네.
0: 가급적 요 1시에 2시 사이에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0: 표 서종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 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0: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6.25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었죠.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일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 시편 34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가정에 또 그리고 교회에 나라에 이웃과의 관계에 먼저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6.25를 기억하는 오늘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복음의 소망으로 채워드리는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전도단 음성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양합니다.

0: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또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또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의 두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72님 안녕하세요. 또 찬양 신청을 해주셨네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찬양 신청합니다. 오프닝과 또 그리고 이어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나라를 품고 함께 이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함께 찬양의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찬양 선곡 짱입니다. 네, 정말 좋은 찬양을 올려주셨네요. 내일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피디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그렇게 잠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약을 먹고 했더니 그렇게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잠깐 감기가 올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밥을 먹고 약을 먹었더니 얼른 나아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건강 상태는 그렇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심령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07님께서도 함께 양평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고요. 또 9396님도 출석 체크 문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고흥에서 살고 계신 0782님도 오늘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앱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퀴즈 문제도 올려드리고요.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또 정답과 함께 우리들의 다양한 일상의 삶, 이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도 함께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나라를 함께 생각하며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라 관련된 퀴즈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라 하면은 정복전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싸움,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정복전쟁, 결국 그 승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퀴즈 문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칼과 창, 2번 불화살, 3번 나팔소리와 함성, 4번 전차.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칼과 창, 2번 불화살, 3번 나팔소리와 함성, 4번 전차.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00 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0: 있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우리 모두에게는 과제가 있죠. 통일이라는 과제. 통일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나의 민족됨을 회복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통일,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복음적 통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 마음과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복했듯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북한이 꽁꽁 얼어붙은 저 철문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꿈꾸며 또 오늘 진정한 우리 삶의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금 6.25와 같은 아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지금은 분단된 국가지만 함께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정미의 음성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기도로 품으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어나 빛을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싹으로 오늘 처음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3159님, 네,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알바하고 쉬면서 듣고 있어요.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풀리네요. 라고는 이런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나네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서로 간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53159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알바도 쉽지가 않으실 텐데 힘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3159님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0782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목소리가 좀 다르다 했더니 감기 걸렸군요 하면서 또 쾌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도 살짝 기침이 나올락말락한 거, 간질간질한데, 네. 참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제 두시왔습니까를 애청해주시고 들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의 사소한 변화까지도 감지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애청해주시고 또 경청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한데 우리 또 829님도 오셨네요. 아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네, 아멘으로 또 사진도 꽃사진도 아이고 뭐 꽃다발 사진이네요. 네, 서은철 PD님 늘 건강 유지하세요 하시면서 꽃사진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릴까 하는데 찬양 한 곡도 듣고 또 신청곡을 함께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소영의 음성으로 우리 아까 1772님의 신청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예수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2분, 58, 59,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청 찬양을 또 들어왔네요. 우리 907님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또, 그리고 또 1772님께서 한 곡 더 신청을 넣으셨네요.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찬양이 맞을까요? 네,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다음으로 함께 듣고 싶은 찬양도 생각났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 찬양도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난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다음에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께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찬양 두 곡을 이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 퀴즈 문제 함께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칼과 창, 2번 불화살, 3번 나팔 소리와 함성, 4번 전차.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칼과 창, 2번 불화살, 3번 나팔소리와 함성, 4번 전차.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되었던 76주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오늘 그렇죠 76주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신 것에 또한 감사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함께 기억하며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용사들도 또 많으시리라 생각 들면서 우리 마음속의 기도를 오늘 정답과 함께 또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있죠. 북한이라는 거대한 여리고 저 성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만 네 아주 견고하죠. 저 성을 한번 무너뜨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속히 저 성이 무너지는 건 칼과 창, 불화살, 전차 이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정답에 그 답이 해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대한민국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노인팅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일까요? 저는 이 빛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의 찬송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막힘이 있더라도 찬양하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오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네, 힘이 나는 오후 시간 항상 감사합니다.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1272님 또 오늘 오셨네요. 샬롬 문자 또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찬양 한 곡 제가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목이거든요. 성경의 제목.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불길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눈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달려가면서 마지막 그 찬양 예수 전도단의 송정미 음성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내일 또 이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네, 나팔 소리와 함성. 정답 함께 하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안내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민족을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고 특별히 호국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수 산정현 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현 교회 임성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보리떡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 심지어 식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패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박멸하기 위해서 살육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300명의 정예 용사를 뽑아 항전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방의 삼국 동맹과 이스라엘의 300 용사의 싸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신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과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두 가지 다른 신학 사상으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의 자유의지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에 의해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미니안은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은 하나님의 예정에 수레받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전을 하면서도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은 자유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지렛대와 하나님의 예정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결정은 곧 예정입니다. 말씀의 힘을 얻은 기드온은 정예 부대 300명만 이끌고 출전합니다. 이것은 실행이고 실행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두려워서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하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두려움과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두려움이 따릅니다. 두려우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과거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한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여룹바알이라는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3만 2천 명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도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는 것은 300명 용사들입니다. 300명 용사들도 승리에 대한 신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보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옆에 보초가 말합니다. 무슨 꿈인데? 우리 진영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다 박살내는 꿈이야. 그러자 동료가 말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대야.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면 우리가 박살난다는 꿈이구먼. 보초들의 패배주의적인 대화를 엿들은 기드온은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껍데기 뿐이로구나.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듣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하면 마귀는 더 자신감을 얻고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도는 왜 불화라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불화라는 이름의 뜻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영양 공급원인 뿌리와 꽃과 열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화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상하, 좌우, 전달을 잘하는 사람. 미디안 보초들의 이 패배주의적인 말을 들은 불화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300 용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말은 내 선에서 차단하고 좋은 말은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꿈과 해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두 보초의 대화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해몽하기를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군보다도 중요한 것은

0: 해몽입니다. 해몽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들의 말을 불길하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만사 형통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수산정연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6118 여수산정연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따가 문자, 제가 요청하면 문자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디오 앱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보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1: 네.
0: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0: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있나요 혹시?
1: 이 새끼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름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예. 저의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 선정 부부의 부부 CCM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 선정 부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 동해 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2: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 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인데요 제가 지금 악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아멘. 천한 자를 높여 주시고 잡힌 자의 노임 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제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예.
0: 와,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2: 예,
0: 이모님은
2: 예.
0: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2: 예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2: 네.
0: 어제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2: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

0: 가.
1: 예,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0: 예.
1: 틀어놓고
0: 예.
1: 계속 듣고 있어요.
0: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예, 예.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1: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방송을 네.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1: 아,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0: 네네.
1: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0: 네네.
1: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0: 네네네.
1: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예.
1: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0: 예예.
1: 예,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예, 예.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1: 예,
0: 그쵸?
1: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1: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0: 네.
1: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하여고라고 미션스쿨이 걸렸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니게 된 거죠.
0: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1: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1: 네, 이제 그런 예.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 계시는구나.
0: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예, 계시고
1: 예.
0: 지금
1: 예, 예.
0: 부르고 계시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에 우리 5242번님
1: 예,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0: 잘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5242번님. 예, 오늘 예, 정말 예.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1: 예, 예.
0: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1: 예, 예.
0: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1: 예.
0: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1: 예예.
0: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1: 예예.
0: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1: 송도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1: 예예.
0: 가봤어요?
1: 예, 가봤어요.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1: 예.
0: 예배를 드리시고
1: 예, 예.
0: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1: 예예예. 예, 예.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1: 예예.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1: 예, 예.
0: 유산균, 예맛에서
1: 예, 예.
0: 김세트, 강화성
1: 예, 예.
0: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1: 예, 예.
0: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1: 예, 예.
0: 커피, 견관에서
1: 예, 예.
0: 메이플 하루견과,
1: 예예.
0: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1: 예.
0: 레모나.
1: 예, 예.
0: 여기서
1: 예, 예.
0: 고르신다면요?
1: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아무거나? 아,
1: 예, 예.
0: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1: 아, 예.
0: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그리고 5242번님,
1: 예.
0: 30년 전에라든지, 뭐 우연히
1: 예.
0: 들었다든지,
1: 예.
0: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0: 갑자기
1: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제
0: 예. 선한 마음 주 하나님 선한 마음 생각이 안 나네.
1: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네네. 저희가 준비한 네.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0: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0: 아, 네,
1: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네. 우리 찬양 네.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네. 같이 찬양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네. 부르셔도 좋고요.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5242번님, 네. 30년 네.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1: 네, 아멘.
0: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아멘. 교회 가셔서 네. 아까 우리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1: 예, 예.
0: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1: 예, 예.
0: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1: 예,
0: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아멘.
0: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2: 네.
0: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 해봤나요?
2: 예,
0: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0: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0: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2: 네.
0: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2: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0: 그러니까요.
2: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오.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요.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2: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2: 와.
0: 와.
2: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아.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2: 아멘.
0: 와, 이런 일도 있네요.
2: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2: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2: 어떤 조금만 올려주세요.
0: 여기요?
2: 아니요, 내려주세요.
0: 내려서? 네.
2: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 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예요?
2: 어디
0: 있는 문자예요?
2: 6089님이.
0: 이거?
2: 네.
0: 이거요?
2: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0: 아.
2: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으면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네.
0: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2: 네.
0: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들으셨다는 이야,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처음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2: 방학이라고 써있는데.
0: 예. 네,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2: 아.
0: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2: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아,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2: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2: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2: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아씨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2: 극동방송 3년 이상.

0: 방학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아. 네? 어.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또?
1: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0: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1: 오, 아멘.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0: 아이고.
1: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0: 아멘.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그리고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 줄키민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켈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켈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켈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록켈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지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흠모할 일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초대교회였죠. 그리고 그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사회 속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은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거겠죠.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속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돈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돈에 종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속임이 있었는데 그 속임을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오늘의 교회에 이런 속임이, 거짓이, 외형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죠. 착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착한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집사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곧 착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은사, 신령함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0: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한 공동체는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착한 결정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착한 과정을 끌어가며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공동체, 착한 교회는 착한 결정, 착한 과정, 그리고 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선교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의 반응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 하였다.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방인들의 미숙함이나 율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들 위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교회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의 착함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결정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복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동일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제자가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때도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착한 결정이요, 착한 과정이며 그로 말미암아 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곧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금 이 땅의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결정, 착한 과정, 착한 열매의 사람은 오늘 보니까 사역이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권하였다. 아멘. 바나바의 안디옥에서 사역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가 어렵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전도지를 뿌리면 민원이 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바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역이 특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비전을 그리고 그런 행함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번인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비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입니다. 회복된 땅과 백성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4장의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와서 땅과 백성 위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도자와 땅, 백성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5장의 주제였던 1절에서 15절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조차 조명하면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6장은 37장과 함께 본서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회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미래저점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8절 과거 이스라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신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고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의 내용은 앞 단락의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한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다시 선언합니다. 8절에서 15절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회복을 백성들의 번성과 15절 신분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7절 이방 국가들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해 심판의 원인으로 땅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5절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8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이스라엘의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입니다. 나 11절과 15절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라는 관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방 국가들의 비방거리였지만 이방 가운데서 독특한 지위와 신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공동체의 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8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사실과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첫째 16절에서 23절 민간론으로서 에스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실패한 민족임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실패한 모습을 빗대어 말하기를 17절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실패의 원인을 우상숭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둘째 25절에서 31절 구원론으로 에스겔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20에서 23절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6절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 굳은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인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절에서 21절 과거 역사 속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3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들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24절에서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32절에서 3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3절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주변 환경 즉 전체 피조계를 포괄하는 총괄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듣고 읊조리고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세상의 성취와 관계 속에서 채워지려 하지만 결국 다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의 선택 속에서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내면은 다시 정돈되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갈망을 가져갈 때 일상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새로운 힘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크고 놀라운 평화가 심의 찬양과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아이들의 더 나은 대학의 진로, 좋은 직장,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매일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여정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온더우드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푼의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생애의 시간 동안 주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여정들을 달리셨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것을 위해 달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0: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여수 중문교회 김설화 자매님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땅이 흔들릴 때, when the earth trembles. 며칠 전 필리핀 남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길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 앞에서 한동안 마음이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지진은 참 이상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면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단단하다고 믿어온 것이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것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쌓아온 이름과 자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고 없이 땅이 흔들리듯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성경에도 흔들림의 순간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은 끝이란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 흔들림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 붙잡고 있었는지 보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 기초가 드러나듯이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드러납니다. 이번 6월 바나의 개혁신학교 강의팀이 필리핀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줄어들어 여정이 예전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지진의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곳이 위로가 필요한 자리,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조용히 스며들어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손을 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진 땅을 다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누군가의 삶에도 땅이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고 혼자 견디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아침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흔들린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갈라진 땅 위에도 꽃은 다시 피고 무너진 자리 위에도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세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 더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필리핀을 향해 떠나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런 공기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기도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위험한 거죠. 아,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드러난 자리에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고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소 기도, 개인 기도가 약할수록 공적 기도는 길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꾸미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개인 골방이 필요해요. 관건은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철저히 자기 절제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굶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런.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게 교회 사속에 많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물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찾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온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 사회는 전시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걸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욕구는 누구에게 하나 있어도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신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았죠.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선은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욕.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의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코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는 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다 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강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이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이러나는 무엇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해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요.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 서비스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0: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과 신앙의 자유, 그 뒤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학도병들, 기도의 제단을 지키며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로 전 세계에서 10위권 국가로, 또 교회적

앞으로는 미국에 이어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또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또 헌신과 수고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죠.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또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셨나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 성실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0: 한관웅의 미랄 함께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죠. 대가가 따릅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희생은 사랑의 다른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이 땅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6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바이블 아침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할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짓드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2: 네, 오랜만에 계절이 지나고 또 뵙네요.
0: 네.

0: 교회사역이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1: 예, 이것저것 분주하고 또
0: 예.
1: 준비하느라고요.
0: 그래요. 현천 마을, 이 6월의 현천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한데요.
1: 현천 마을요.
0: 네.
1: 지금 한창이 마늘
0: 네.
1: 캐고요. 또 풀과의 전쟁이죠. 제일 바쁜 시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드신데도 농사철에도 꼭 예배에 자리를 지키시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저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고 좋습니다.
0: 그래요. 농촌교회 성도님들이 참, 농사의 일도 바쁘실 텐데,
1: 네.
0: 네. 그 교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신다는 게참 도전이 되고, 그분들의 기도가 또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저도 항상 농사전에 안전하시기를
0: 아, 맞아요.
1: 그렇게 당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목사님도 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오늘 바이블 아침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어떤 말씀일까요?
1: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 뭐랄까 주제랄까 또 제목으로 뽑는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0: 네.
1: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네요.
0: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본문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1: 본문 배경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처음에.
0: 네.
1: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루 속에 은잔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뭐 훔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다시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당신들의 아우
0: 네.
1: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그 장면, 그리고 이야기 속에 이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제 겁내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나를 먼저 당신들을 보다 먼저 보내셔서
0: 네.
1: 나를 이렇게 바로의 온 땅의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0: 네.
1: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되죠.
0: 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두 번째 오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 네, 그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0: 네.
1: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유다,
0: 네.
1: 넷째 형이죠.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이 돼요.
0: 네.
1: 그래서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명에 못삽니다. 돌려보내기로 꼭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우리 동생들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감동, 그리고 또 하나는, 형들이 이제 정말 예전과 같지 않구나, 달라졌구나, 변화된 그 모습을 확인을 하고는 이제 자신의 입장,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45장이 시작이 되죠.
0: 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마음에 형들을 향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1: 있었죠.
0: 그죠?
1: 예.
0: 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으니까
1: 그렇죠.
0: 도대체 이 형들 앞에서 내가 그들의 동생임을 내가 밝혀도 될까?
1: 네.
0: 네.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또 의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하는 뭐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게.
1: 그렇죠.
0: 네.
1: 그 일부러 그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유다를 보면

0: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요. 여기에서. 여기서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진심이다. 네. 라는 것. 네. 요셉이 그걸 보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계기가 되죠. 그 한마디 진심.
1: 유다의 진심.
0: 예, 유다의 진심. 네. 아, 진심이구나. 그리고 나를 어쩌면 자기 계시, 자기 폭로를 하게 되겠죠.
1: 네. 진심은 결국 이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문,
0: 예. 네.
1: 관계의 문을 이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도대체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렇게도 아,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 핵심이 네. 그 진심이라는 것보다도 좀 더 깊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뭘까?
1: 네.
0: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셉과 형들이 막혔던 것처럼 하나님과 막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때 히브리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명백하도다. 그리고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문 밖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를 깊이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1: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0: 네네.
1: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네.
1: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진심, 하나님의 진심.
0: 그렇죠.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문이 되지 않나.
0: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고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라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금 현재이겠죠.
1: 그래요. 자, 오늘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장면을 보면 형들이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워하잖아요.
0: 그렇죠. 두렵죠. 네. 요셉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50장을 보잖아요.
1: 네.
0: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게 돼요. 장례를 치르고 오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는 제일 먼저 형들이 두려워해요.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1: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냐면요. 17년 전에
1: 네.
0: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거든요. 17년 전이 바로 오늘이에요. 45장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네. 17년 후에 다시 두려워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1: 네.
0: 이 죄의 그 죄책감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1: 네.
0: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1: 네.
0: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요셉 구덩이 있잖아요.
1: 네.
0: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때가 필요했었구나. 감옥에 간 것도 필요했었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각을 보면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네. 요셉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0: 마소서, 네.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하게 되죠.
1: 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네.
0: 그렇죠.
1: 관계를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그 섭리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0: 네.
1: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벌어진 일이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처절한 그 아픔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겪었지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긴 거 아닌가.
0: 거기서 키워드를 참 잘 말씀해 주셔서 용서라는 단어가 용서는 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형들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눈으로 지금 나를 보면 예전에 그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로 인도한다. 잘못한 기차가.
1: 네.
0: 요셉을 보시면요. 잘못한 기차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간.
1: 네.
0: 이거는 요셉의 생각으로는 그런 계획 속에는
1: 없었죠.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 잘못한 기차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결국 잘못한 기차가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그 눈으로 본다면 지금 나, 지금 나는 구덩이에 빠진 어떤 나는 이거 계획 아니었는데 내 계획과는 다른데 또 잘못한 기차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현재 나의 이 모습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1: 네.
0: 이건 절망할 것이 아니고 견뎌내야 할 어쩌면 그 인내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점이 지금 아닌가. 구덩이 또는 감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인연이라는 배신과 같은 잊어버림 이런 잘못한 기차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0: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 둔다면 낭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1: 네. 자, 바이블 라틴 밤 오늘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요셉 꿈의 축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살펴보면 독특한 것이 이제 요셉이 시종을 다 물러가게 하고
1: 네.
0: 형제들과 이제 독대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자기의 신분을 감췄다면 이 관계의 어떤 전환,
1: 네.
0: 네. 또 분위기, 또 오늘 이야기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0: 네.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기에 앞서서 형제들과 이제 독대하는 상황과 분위기를 이제
1: 네.
0: 만들거든요.
1: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왜 그냥 거기서 말을 해도 되는데 시종들이 있는 가운데도 요셉은 다
0: 어차피
1: 알게 될 것이고.
0: 시종들은 또그 언어를
1: 네.
0: 잘 모르잖아요.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1: 히브리 쪽에.
0: 그러니까요.
1: 근데 물리는 이유가 독대하기 위해서이겠죠. 이제 이유가 목적이 그거죠. 형들을 이제부터 이 가족들을 책임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졌어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나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 해묵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해결되고 깊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현장을 요셉은 만들고 싶었던 듯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길이다, 진리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어쩌면 요셉의 예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보여집니다.
0: 네. 요셉을 흔히 그 메시아의
1: 그렇게 보고
0: 예표라고
1: 있죠.
0: 보죠.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독대하기 원했던 그

0: 모습.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볼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메시아의 예표라면, 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방식,
1: 네.
0: 네, 그것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3절을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놀라다는 것은 공포에 질려서 사지가 마비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폭로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 뒤끝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0: 네.
1: 이제 알지? 나 이제 당신들은 이제 끝나서 이걸 말을 하기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0: 네.
1: 당신들과 나 사이에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무엇을 볼수 있냐면, 요셉은 형들의 지금 죄책감을 씻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죄는 죄로 분명하게
1: 있어요.
0: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냥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없었던 것처럼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너희가 나를 판 거는 분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1: 그렇죠.
0: 사실인데
1: 사실은 바꿀 수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그 사실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군요.
1: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의
0: 네. 네.
1: 5장
0: 8절.
1: 8절,
0: 네.
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잖아요.
0: 네.
1: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 죄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를 씻어준다. 이제 그러니 이의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0: 네, 믿음으로
1: 그러니까
0: 의를 얻는다.
1: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0: 받는다.
1: 거잖아요. 이게 이의신칭이잖아요.
0: 네.
1: 이걸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죄가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다음에 해석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팔았다고 했지만 요셉은 보내셨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와, 팔았다와 보냈다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1: 아,
0: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 생활에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나 크게 문제가 되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이 뒤에 17년 전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하죠. 이 현장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저리게 깊이 심어준 죄책감. 어쩌면 교회와 가정과 말씀이 이런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에 이른 사람이니 지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소망이 들어요. 요셉은 지금 그렇게 왜 그때 야곱이 이제 죽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0: 네.
1: 근데 그 형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실제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0: 네.
1: 형들이 지어낸 말처럼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0: 왜 울었을까요?
1: 용서가 이미 끝났는데, 나는 이미 회복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어쩌면 계산을 해도 역추적해서 가보면 한 40년 전 일이에요. 그 구덩이에 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0: 네.
1: 40년 전 이야기를, 그리고 17년 전에 이미

0: 용서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있단 말입니까?
1: 형들의 영혼이 불쌍했겠죠.
0: 답답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그걸 안 끌어안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는 정말로 어떤 회한 답답함 그리고 안쓰러움 처절함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러나 울었다라고만 합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속담 사전에 물은 트는 대로 흐르고 사람은 기르는 대로 된다. 그런 그 말씀이 있는 예, 말씀은 아니고 그 속담이 있어요. 네. 잠언 22장 6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느냐. 죄책감이냐 구원의 감격이냐. 네. 그래 죄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죄책감을 안고 갈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너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올 때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하지 않으시기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1: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구원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네. 우리는 과연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에 대면하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마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변화되는 시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너 구원 받았다 이 한마디가 이 머릿속이 아닌 정말 온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회개라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 그 회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다면 또 가볍게 죄를 가볍게 해버리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것으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1: 자, 바이블 나침반 현존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말씀 나눠주실 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1: 예, 우리 제목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역추적을 해가면 딱 맞아요.
0: 네.
1: 보십시오. 그 형들을 만났죠, 오늘.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자기를 폭로하고 그 전을 보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기 전에 30세에 바로를 만났죠. 근데 바로를 왜 30세에 만난 줄 아셔요?
0: 왜요?
1: 30세의 애굽은 네. 30세의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그래요.
0: 아.
1: 근데 그 전에 2년 전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만 2년 동안 잊어버려요.
0: 그렇죠.
1: 요셉을.
0: 네.
1: 그러면 그때는 28살이었다는 겁니다.
0: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네. 기가
1: 그러니까
0: 막히네요.
1: 그 2년 동안 잊어버렸다?
0: 네.
1: 너무 억울하잖아요.
0: 그렇죠.
1: 속상하고.
0: 네.
1: 아, 그렇게 철떡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매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오늘이냐. 나 금방 나간다. 만약 그때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바로 네.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0: 바로는 못 되지 않았을까요?
1: 그때 한번 나갔다면
0: 네.
1: 바로는 못 만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명은 벗길 수 있겠죠.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살이를 뭐 하든지
0: 네.
1: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뭔가 총리와는 상관없는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0: 네.
1: 그러면 그 전을 보십시오. 감옥이었잖아요.
0: 네.
1: 그 감옥을 전에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아내의 또 모함,
0: 네.
1: 유혹 받고 싶지 않았고 그걸 의롭게 피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갔고 그다음에 팔리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0: 네.
1: 그다음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이 그러면 구덩이에서부터 이 총리 오늘 사실

0: 1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처음부터 오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역추적해서 보니까
1: 네.
0: 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처음에 구덩이에 들어갈 때나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려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모함을 받아야 된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꿈을 해석하게 된다. 하나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 보면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내 삶을 이렇게 역추적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1: 그렇습니다. 네.
0: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도 마찬가지다.
1: 아멘.
0: 여기에서 주는 오늘 메시지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 하신다.
1: 네.
0: 너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가는 것, 이 길밖에 없지 않냐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1: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그 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0: 그렇죠.
1: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섭리신앙이 아닐까
0: 예.
1: 싶습니다. 그 섭리신앙을 붙잡을 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섭리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0: 네네.
1: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바이블 나침반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0: 네,
1: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찬양 김명식의 주만이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66강 찰스 하지와 프린스턴 신학 이야기입니다. 프린스턴 정통신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찰스 하지는 1797년 필라델피아의 경건한 장로교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출생한 다음에 부친과 사별하고 경건한 모친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철저한 기도와 경건 훈련을 받지요. 14세 됐을 때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자연과학을 학부에서는 전공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에 정진하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영성 생활도 경험하지요. 1819년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성서 신학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1826년 유럽에 유학하는 동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역설적으로 정통신학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지요. 그는 조직신학자로서 기독교 진리의 객관적 요소 규명에 힘쓰고 그런 동시에 거룩을 추구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건강한 신앙의 지식과 더불어 뜨거운 경건의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1878년 영원한 안식에 입성하지요. 찰스 하지의 정통신학이 벤자민 B. 월필드 그리고 존 그레삼 메이천에 의해서 계승돼서 소위 프린스턴 스쿨, 프린스턴 학파가 형성됩니다. 벤자민 월필드는 찰스 하지 후임으로 프린스턴 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 역사 비평학에 도전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지킵니다. 그는 이성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을 신학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구 프린스턴 학파의 막내인 존 그레삼 메이처는 1881년 7월 28일 미국의 볼티모어주의 성공한 변호사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모친은 시장의 딸로 경건한 여성입니다. 존 허킨스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계 입학하지요. 재학 시절부터 교수 논문집에 논문이 실릴 정도의 석학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좌경화되자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해서 근본주의 신학의 정통 신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우리가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에펠탑이 생각나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듯이 이스라엘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기도의 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랜드마크 자체의 비전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관광지, 명소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장소가 그들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어떤 한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꼭 거기를 가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게 되고, 가정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가 좋잖아요. 평평하고 푹신하고 하니까 자기 전에 일어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펼쳐서 머리를 이마에 침대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그걸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목양실에 와서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좀 쉬시라고 안락 의자를 작년에 하나 사주셨는데, 저는 그 의자는 저에게 책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피곤할 때는 저는 원래 딱딱한 걸 좋아해서 바닥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에 쓰고요. 우리 교회 이제 둘레길이 뚫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뒤에서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돌로 단을 쌓아놨습니다. 돌단을 쌓아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매주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를 한 바퀴 도시고 그곳을 갈 때마다 어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의 격변기에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네. 여러분,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첫 해. 제국이 바뀌었고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격변기죠. 혼란기입니다. 그 전에 정권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 집권한 후에 구 소련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오쩌둥이 집권한 후에 1년 후에 그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 6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종우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비싸게 메이저리그로 갔는데요. 비싼 값을 받고 갔는데 성적이 그닥 좋지 않고요. 그냥 보통 잘한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부상당해서 또한 시즌 쉬었고요. 이제 복귀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허리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이 부상이 거듭되면 이제 낙심이 되고 이제 선수를 보니까 끝내는 돈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도박하고 쾌락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이름만 있다가 무너지는 많은 스타들을 봤는데, 이 이정우 씨가 남다른 건이 트라젝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투수들의 구질과 폼과 속도를 그대로 말하면 프로젝터 같이 그걸 가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걸 꼭 투수가 자기에게 공을 던지는 듯한 효과를 내는 기계입니다. 이정우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거의 10일 동안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저 기계 앞에 서서 자기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타자들의 구질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정우? 날지요? 지금 거의 1위와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정우가 선구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구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투수가 어떻게 볼을 던지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기계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는데도 인생이 변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뭘 보고 있을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혼란기에 다니엘이 한 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면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바벨론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끌려갔어요. 실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기대할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서 격변기에 혼란기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포로야 끝났어 내 자식도 포로인데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하고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한 사람 이 다니엘이 소년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와 지금 현재 원년에는 67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10세 때 끌려갔으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다니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80세가 넘었는데 그는 그 격변기에 말씀을 읽다가 아, 3년 후면 우리가 돌아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높은 권력에 있었지만 그걸 힘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다니엘의 심정으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야. 이야,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책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 곧 돌아가겠구나. 준비해야겠네. 꿈을 꿔야겠네. 기도해야겠네.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네. 라고 오늘 그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쓰십니다. 읽어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1081독을 하고 있습니다. 1081명이 1독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1081독은 어떤 분은 100몇 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실은 1081독이지만 수를 세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었고요. 그 전에는 제사장 외에 말씀을 들고 있으면 죽임을 당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말씀을 닫아놓지 마시고 어떻게? 열어서 꼭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아,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뭘 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도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실 계획이 다 있으시죠? 네,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 감도 아니었고 또 목회를 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서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참 저 같은 사람도 없을까요? 화가 나서 분노로 신학대학교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졸업하니까 역시 저는 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반대를 지나겠고 멀리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나 할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마을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는데

극진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를 너무 존중해주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슈퍼 직원들 5명이 저를 아들같이 너무 사랑해주고, 동네 사람들은 이방인이 저놈 하나라고 샤밧 때마다 안식일마다 저를 불러서 밥을 내주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응어리가,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와 응어리가 그때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라는 기도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을 주유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흥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격변기에 있죠. 어떤 분은 은퇴하고 이제 이 다음 스테이지를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기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도 아니었고 전쟁을 지휘한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일은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결심을 하지 않는 그때,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그때에 전혀 다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형통한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땐 때가 언제였나 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어떤 한 순간의 시간이 확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은 제국과 제국 사이에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장구예요. 어찌 보면 처음과 끝까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자, 그 다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대를 끝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글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죠. 자, 그리고 다리오 왕때 드디어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시작되다가 이제 고레스 시대에 와서 바사로 흡수 통일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자, 다니엘은 네 명의 왕 2.5제국을 섬겼는데요. 자,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자, 네 명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른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갓네살. 네, 갓네살입니다. 실은 한 사람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그런데 그 시기가 정말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왜 글을 쓰셨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뭘 결심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했다고요? 기도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어디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LA에 살때 몸이 좀 왜소했대요. 그래서 동양인들을 되게 미국 사람들이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보디빌더를 봤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했냐고. 그때 그랬대요. 네가 오늘부터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 하면 나같이 될수 있다. 그래서 차인표가 결심했대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몸이 된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금요 철야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결심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오늘 기도처럼 이제 우리 1년을 반을 지나왔습니다.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7월이 시작되는데 1년의 반을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결심,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보시면, 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양 가보시면 다내 거죠, 내 것. 내 집, 내 아들, 내 아내. 근데 우리는 우리 아들,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나라. 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특별한 표현을 많이 한 이유는 다니엘의 회개의 반경이 넓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3절에서 보셨지만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폭이 넓어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다 누구의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눈여겨보시고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 하나님, 우리 기업이 넓은 것은 어떤 기업인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제가 이 속에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러한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할아버지 때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에서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손주가 그 일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집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를 제거하는 사람, 이런 회개의 품이 넓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게 내 죄입니다. 담임 목사가 회개하고, 당회가 회개하고, 권사님들이 기도로 회개하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난 한달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모여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환우가 지금 26분 있습니다. 한분또 늦었어요.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기도해 드렸더니 우선은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는 것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 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도전도 되고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을까? 저는 이게 정말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소중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해 안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로 기도했는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가장 기쁘죠. 감사하죠. 금요일 날 새벽에 바람과 함께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쳐서 새벽에 이제 거실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소리가 너무 커서 깼어요. 가니까 물이 그냥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일기예보를 열어봤어요. 네이버에서 일기예보를 열어보니까 금, 토, 요, 일 전체가 다 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깬 김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결혼식이 세 건인데요. 그중에 순천에서 11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오후 3시까지만 비를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속으로 웃었어요. 야, 하나님이 되게 괴롭겠다. 이런 기도까지 할까. 근데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도 제발 제가 주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창을 열어보니 비가 그치고 또 날씨 어플을 열어보니 순천에 비가 안 온대요. 하루 종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중남부가 폭풍과 치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스라가 대성경학자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걸 썼어요. 왜요? 너무 기쁘거든요. 이야,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를 오래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장수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은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대왕이 쓴 조서 원통 비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니누에 지방에서 1879년 영국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원통 실린더에 메데와 바사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선포한 조서에 이 고레스 실린더에 이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작할 때 누가 관여했을까요? 다니엘이 관여했죠. 그때 총리였으니까요. 사랑하는 광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병에서 노임받는 것? 물론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새신자가 오고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동서로 분열되고 젠더로 분열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분열된 이 세상에 통일된, 하나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의 눈으로 이루어짐이 목도되는 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0: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백성에게 세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배의 문제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고 온 질문은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묻기 위한 덫이었죠. 세금을 내라 하면 민족의 마음을 잃을 수 있고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어떤 대답이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몰아붙이려는 질문의 뿌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덫에 걸리는 분이 아니라 덫을 들고 온 자들의 숨은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세상 권세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질서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절대적 한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투명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법을 지키며 남들이 보지 않아도 맡은 몫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국가 앞에 사는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넘어뜨리려는 손입니다. 때때로 눈으로 확인되는 적대감보다 미소 띈 적의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누구나 경계할 만한 얼굴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존경의 말투로, 때로는 정중한 질문으로 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분별은 언제나 말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마음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했지만 진리 앞에 굴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한마디는 절대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가이사에게 동전은 줄 수 있지만 영혼은 줄 수 없습니다. 왕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외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물으면서도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마음. 그것이 외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박힌 동전은 황제에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결코 우상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두고 손은 기도하는 듯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 왕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 바치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도테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주인에게 반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의 소유인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눈물까지도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우기는 반역입니다. 구원은 그 도둑질한 인생을 회개함으로 다시 주인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라는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만 그분은 빌라도와 가야바, 헤롯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왜곡된 영혼이 다시 빛을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두지 않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빚으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재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15편 다윗의 시
2: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 제16편 다윗의 믹담
2: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0: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 제17편 다윗의 기도.
0: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0: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을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0: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0: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 제20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0: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

좋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치료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시편 46편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저녁이 76년 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일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그리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기억하며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 한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회복을 명하시니 듣고 왔습니다. 6.25 전쟁 76주년 기념일 6월 25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의 조시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립과 분열이 비로소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 땅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이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Candela Groves가 부르는 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그리고 3일 POP의 찬양입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3일 POP의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그리고 칸델라 그로브스의 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찬양 이어집니다.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6월 25일 목요일 저녁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달빛마을의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찬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곡의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주나와 나의 바람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해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1069 우물정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있어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I'm following the light. I'm looking for.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나물 10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의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몇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가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일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2: 그냥 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들아 기도 좀더 많이
1: 자자.
2: 해야지 잘하고 있나
1: 이렇게
2: 그렇게
1: 명절만 되면 좀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0: 계세요?
1: 아버지도 같이요?
0: 네.
2: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돌아오네요.
1: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식사라도
3: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2: 7일.
4: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 될 때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남았죠, 뉴스로.
5: 대한민국의 기적도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6: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7: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그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0: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떠셨어요?
8: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4: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3: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7: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길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죄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3: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7: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많이 물류를 빨려 보내지요.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0: 우리 남편이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죠. 근데 저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기도를 산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1: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거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0: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모든 걸 내려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코가 퉁퉁퉁 자라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목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우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된 모든 선교사님에게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0: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0: 또 성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2: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나오면은 헌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다시 옷을 나눠줘.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부 만든 기계, 또 농기계. 하여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우리 목사님 사진 그거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1: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2: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은 닭도리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 몰라.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곳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를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딱 치더니, 저 사람은 해 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로지 국수.
1: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2: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처소를 차려냈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 꼭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 나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매번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건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이렇게 연속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라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푸짐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한국을 알아야지. 이념이 깨워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워지지. 이념이 깨워져야 되잖아.
1: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2: 북한 분을 만날 수 있던 게 감사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실상은 목사님이 다 이제 앞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한 가지 해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

0: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반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1: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0: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죠. 그게 이제 뭐라 할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1: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또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쉴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근데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갖고 길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거지. 나한테 주는 재능의 말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다시 가게 되더라도 또 걸어갈 길.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 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0: 독류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수 선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무역 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 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약 1,000명 수준이던 투입 인원이 올해는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하고 있으며 경계병력과 시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 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 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며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총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총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

0: 내라고 물어볼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썼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적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

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모르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0: 밭에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를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한 번씩 함께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

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을 건져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0: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해를,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보혈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능력으로 여러분 크게 모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능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모여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이기차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0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9도, 신의주와 서울, 포항, 대전,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7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6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신의주와 광주가 29도, 개성과 대전이 28도, 평양과 춘천, 여수가 27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목포, 부산이 26도, 해산과 포항, 제주가 25도, 함흥 24도, 강릉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음반 가운데 찬송에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과 북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한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와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의 보혈은 끝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재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절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니 이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꾀한다라는 것은 의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여기서는 니느웨죠. 아수르의 성읍, 수도 니느웨,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 과연 그리하실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 앞에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이제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전 BC 612년에 니느웨에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바니팔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기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랄 때 곱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자라죠.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억제력, 가시덤불로 그 주변에 자라는 것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유다를 가시덤불과 같이 얽매이고 억제하고 고통을 주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할 때는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촘촘하게 적국을 꼼짝 못하게 찌르며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해이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10절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이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이들이죠. 자, 어쨌든 강력하게 옥죄며 공격을 하든 간에, 또 아니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이겼다 하고 흥떡망떡 즐기든 간에, 뭐, 승리한 자의 이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들은 10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고 볼 때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탈 것이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거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확 타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여유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뭐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 참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시면 싹 타서 재처럼 사그라들죠.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전부 다 탈 아주 변변치 않은 인생이거늘 그 가운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기서는 그 아수르 바니팔, 니느웨의 이 왕이죠. 유다를 멸하려 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럽니다. 여기 이 니느웨의 왕을 말하는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악은 대사를 도모한, 왕은 대사를 도모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왕은 악을 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그렇죠. 여러분, 사악한 것.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나중에 이제 사탄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반대하는 자, 사악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악한 것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많은 것이 승리의 조건, 번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끝내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아무리 뭐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자,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유다, 너를 괴롭혔지만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전에는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괴롭히셨죠. 여러분, 이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경계하고 징계하는 채찍이 돼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십시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앗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또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으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내 건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영역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라고 이 영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아,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주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걸음. 여러분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 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꽉 찬 마음. 내 것은 비워지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제 그들은 결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었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지었던 멍에는 무엇으로 인한 멍에냐면 유다의 범죄로 인한 멍에, 죄의 멍에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결박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자, 여기 너는 앗수르를 말하죠. 앗수르. 다시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흔적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앗수르 우상과 함께 흥하고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이 뭡니까? 다 멸절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은 이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새기는 것이고, 부은 우상은 금속 주조를 통해서 만든 이 우상을 말하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 또 죄와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위에 있도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이잖아요. 산. 아, 주변에도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 아,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제 저 멀리로부터, 적진으로부터, 이 적진이 완전히 멸망한 걸 알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성으로 넘어오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막 뛰어오는 걸 보면, 아, 기쁜 소식이 있구나. 뭔가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떼어 이 새벽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 주일을 떼어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또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거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악인들, 아수르에 막 억압되고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기도 제대로 못 치고 못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억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회복, 시간 질서의 회복, 또 공간 질서, 이것이 아수르에 짓밟혔다가 이제 멸절돼서 사라지니까 공간 질서의 회복,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시공간의 회복,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제사의 회복, 새 창조죠. 근데 여러분, 이 새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며 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나훔서로 따지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디귿 보면, 여기 나나주 디귿에 이게 바로 이사야 52장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근거했고,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깨뜨리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억압당하는 이 상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참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이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쉽게 풀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0: 풀악기와 같을 것이다. 불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노한 음성을 접하면서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과도 같았던 이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에 서게 하죠.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마침내는 민족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모쪼록 이 혼란의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채근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선지자의 심정으로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죄악의 땅 아수르는 오래지 않아 완전한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기쁜 소식. 이 악한 전복자들이 다시는 일어나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주일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님을 더욱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을 VIP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들에게 이 날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재확인,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반복되는 이 행사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창세기 1장을 늘 묵상할 때마다 흑암이 있었고 땅은 공허했고 혼돈했다. 어느 것 하나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며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도 보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일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갔지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초대하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할까? 막막했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VIP데이의 풍광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인들은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몇몇 사람을 초대할까 흥분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몰살당해야만 했던 그 시점에서 모르드개가 에스라

0: 를 찾아가서 했던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들의 가슴을 사실은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를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유다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갈등하던 에스더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도전하는 그 광경처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 되어 이 브래피데이를 기쁨으로 섬기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단 신문 기자들을 이날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전도 풍광,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을 열면 일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결과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야 할 또 다른 VIP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모일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코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감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요법이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계속 감사를 하면 행복을 되찾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감사는 벌어진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오늘도 감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주제로 평생 연구한 셀리그만 박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찾아냈고

이 조건들의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셀리그만 박사가 말한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의식. 다섯째, 의미 있는 삶. 셀리그만 박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5번의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 일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깨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그 때를 향해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테너 유성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실패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보내 부르셔서 기쁜 자로 세우셔서 이 주에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신 것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6월 달에 한 해 세웠던 계획도 점점 잊어져 가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힘이 점점 떨어져 가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떻게 나의 모습과도 이렇게 비슷한가, 참 닮았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처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 채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발자취 속에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요, 뭐 그 성격답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범하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셔서 그 칼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체포되자 말자 조금 전에 그 당당함은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눈앞에서 체포되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붙잡혀가시는 예수님과 성경에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했는데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요 요즘으로 치면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 요즘으로 치면 나는 그 양반 정말 모른다, 내가 정말 그 양반을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죠. 이일로 베드로는요 큰 죄책감과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베드로 자신도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줄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하고 나면,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의 상처가 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음마저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마저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씩이나 강조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조차도 그는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마저도 베드로는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되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이 모든 마음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첫 번째 증인들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과 그런 행동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다른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요한과 함께 그 말을 듣고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요, 무덤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이렇게 놓인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조차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방언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성경은 이상히 여기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왔다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른 채 또한 믿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세 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입니다.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그대로 있을 때에 바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요, 그들의 마음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주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인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대못에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너무 아쉽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 말을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여기 왔다 가는 것도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분들 없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마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마가의 그 다락방의 문들만 굳게 닫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도 굳게 닫힌 채로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이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평강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불신자에게,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기적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베드로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선언하듯이 선포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냥 우르르 절반 이상이나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만나주셨을 때 이제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아,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고기 잡는 이전의 모습으로. 그러나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 아마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전에 익숙했던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밤새도록, 그들은요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딱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배가 그냥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차마 예수님을 뵐 낯이 없으니까 그 겉옷을 그냥 두른 채로 그냥 바다로 첨벙 내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그리고 시장한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힘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죄송했겠습니까? 베드로도 낯짝이 있다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든든하게 이처럼 조반을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는 베드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딸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실수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지금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상처에서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베드로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때의 죄책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세 번 동일하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은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실패의 선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고 세 번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요.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그 숯불, 그때의 숯불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밥을 먹이실 때 그 숯불 바로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숯불 의도적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신 것.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숯불 앞에서 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한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외면하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다시 찾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저를 향해서 건주야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 대답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하게 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예수님께 사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이처럼 성숙하게 변화되면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대로 선한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구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요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바대인, 메대인을 비롯한 16개국의 그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평생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 우리는 3,000명 하면 눈도 깜짝 안 하죠. 뭐, 아이, 뭐 3,000명쯤이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찐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러므로 지금도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실수를 범한 베드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 또한 보는 듯합니다. 저 역시도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마음도 사명도 다시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들 역시 베드로처럼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외면하고 수근수근하고 등 돌리고 다시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속된 말로 확실한 나의 편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처럼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시고 확인시켜주신 분, 그분이 계신다면
현재의 위기 속에서

0: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렵고 힘들더라도. 베드로처럼 우리가요,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나에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주야,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맡기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 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존중하는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대지진의 소식들 온 세상을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죠. 베네수엘라 북부의 규모 7.2,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지진으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라과이라, 마라카이, 산펠리페, 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에서 건물과 주택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는 최소 164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지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지진이 나는 순간 진앙지에 내가 가까이 있는 지역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세우는 이 치열한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뜻밖의 모습들은 어제 치러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장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겠죠.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진의 현장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축구의 경기처럼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기와 신앙의 경주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리는 인생 경기장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완벽한 카드로 죄와 사망을 누르시고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과 함께하게 있는 이 하루 세상의 소음이나 원망 섞인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란 이 하루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의 각본을 짜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 승리의 각본은 어떤 각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매 순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인생이란 경기에서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불안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오늘 아침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대요. 9806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우리 6.25 특집으로 함께 했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포화 속으로 귀한 영상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도박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또 자녀들 우리 엄마들의 처방전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내용은 은총리버 은혜로운 찬송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셨죠? 김소영 씨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와 함께하는 인간 수업 같이 하시죠.

0: 대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1: 수업.
0: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네. 여러 유혹된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도박하는 친구들, 네. 뭐 주식하는 친구들, 나도 이해해야 되나, 뭐 얘기할 정도로 네. 이미 이 시대가
2: 맞아요.
0: 참 여러모로 이런 우리의 또 눈과 귀를 휩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사님, 네. 어쨌든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 자녀들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2: 맞죠.
0: 요즘에 네. 어른들만 관심 갖는 게 네. 아니고요, 자녀들이. 더 이미 유튜브도 더 보고
2: 네, 네,
0: 더 공부하면서 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2: 요새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스승이 유튜브잖아요.
0: 예.
2: 우리 인간은 옛날 같으면 사람이 스승이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먼저 심리적 존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배움에 그러니까 있어 배움의 지식의 스승이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다 빼고 이제 아이들의 스승은 즉 배움이라고 하는 인격인 건 다 빼고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리 어디서 배워요?
0: 유튜브.
2: 예, 네, 그죠? 애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뭘 켜요?
0: 그 유튜브. 예, 네,
2: 그 전에 우리 누굴 찾아갔어요? 책을 보거나
0: 책을 보고.
2: 간접적 접근이나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0: 스승을 찾아갔죠.
2: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애들 아니라 다 여기서 배우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쭉 중독 얘기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예.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 영화 보듯이 대화하는 부부치고 중독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하거나 혹은 공부할 때 영화 보듯이 공부하고 부모와 대화하는 애들이 뭐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애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0: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건 이미 중독에 빠진 애들도 있지만 그 빠진 아이보다는 그 전 단계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해보자는 얘기.
0: 예.
2: 이미 중독이 돼버리면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듣는 99%의 아이들은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은 또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안 돼요.
0: 예.
2: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용돈을 관리를 하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 개를 사요.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두엽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 사요. 쇼핑 중독.
0: 예.
2: 쇼핑 중독이에요. 이거 다 중독이에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은 동물에는 없는 유일하게 사람만 있는 건데 그렇게 전두엽이 중독처럼 망가지면 그게

0: 사이코패스예요. 일상형 사이코패스. 그럼 사이코패스가 무슨 뜻이에요?
1: 사이코패스.
0: 양심 없다는 거잖아요. 양심 없는. 그러면 어떤 게 사이코패스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볼게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는 뭐냐? 양심 없다? 이게 뭘까요? 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는 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일상형 사이코패스. 우리는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1: 그냥
0: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모한테 딱딱 대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개념 철저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인성, 부모의 관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두엽이 망가지면 얘는 생각하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모든 동물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통해서 그렇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1: 박사님 그러면 지금도요 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네. 우리 각자 부모님의 철학이 있고 그 네. 철학을 자녀에게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주식은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필요해. 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네. 계실 거고요.
0: 네.
1: 또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네.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네. 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일하려는 네. 마음,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다양한 경제에 네. 대한 철학이 있는데 박사님은 좀 자녀들에게 이 경제에 관한 어떻게 좀 접근하고
0: 싶어요? 저는 다 맞다고 보는데요. 단 저는 철저하게 제가 지키는 건 뭐냐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마다 못하다. 전 이것만 늘 염두에 둡니다. 지나치게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지나치게 아이들이 적당한 선을 넘어서 쉽게 돈을 버는 이런 기회가 이때도 저는 안 줄 거예요. 지나치게 벌거나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키운 애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좀 부족하게 큰 애들은 그걸 어떻게 제가 늘 부족했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만족해. 뭐 언제 내 위치가 여긴데 뭐 이러는데 늘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풍족하게 키우고 있느냐? 조금은 부족한 듯 키우고 있느냐.
1: 예.
0: 이게 우선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 안에 약간은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또 조부모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솔직히 이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 만났냐면 승마 뭐 이런 애들 승마 학교로 예. 뭐 이런데 그건 뭐 말 한마디에 몇 수천 뭐 수억 이리 가더라고요. 예. 그 중에 80%는 조부모 찬스래요. 그러니까 이 내 새끼보다 손주는 10배, 100배 더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주다 보면, 안 한 것만 못 한 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네.
0: 그렇죠. 내가 이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뻐서 내 걸 다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다 해주면 차라리 내가 하나도 없어서 못 준 것만도 못 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첫째 어떻게 버느냐를 가르쳐야 돼요.
1: 어떻게 버느냐?
0: 어떻게 버느냐에서 한 방에 버냐? 이 한 방을 버는 걸 가르치거나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1: 야, 지금 계속 온 세상은 한 방에 벌어야 된다고.
0: 한 방에 말이야. 지금 주식 한 방에 벌어서 야 이런 게 되면 그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 방에 버는 것만 가르치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 너 용돈 필요해? 이거 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도 벌어.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뭔가를 일을 시키고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 두 번째는 벌었어요.
1: 예.
0: 뭘 어떻게 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나요? 그 용돈 받으면 부모를 위해서 10의 1조로 써라.
1: 맞아요. 그때.
0: 그렇죠?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걸 갖고 그다음에 뭘 살 거야. 이걸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정말 내가 사야 되나? 하나를 사도 되는데 두 개를 사는 건가? 이 사는 거에 대한 계획.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가 50이면 어떻게 쓰는가도 50이에요.
1: 예.
0: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1: 어떻게 나눌 것인가.
0: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벌면 지난번 제가 아주 무조건 얘기했죠. 돈을 벌면 10의 1조는 감사로 써라. 내가 부모를 쓰든 누구를 쓰든 그 10의 1조는 쓰는 훈련을 시켜라.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무조건 10의 1조 정도는 나누는 훈련을 시켜라.
1: 예.
0: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쓸 건가는 아이가 선택권을 줘야죠. 아이가 선택권을 주면서 부모가 보면 아 우리 애가 약간 과하구나. 통제가 안 되고 하나 사도 되는 걸 막 이만큼 막 살려고 하는구나. 욕심이 너무 과하구나. 그런 걸 보고 통제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벌을 것인가.

0: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이라는 거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먼저 가르친다. 한 방에 벌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뭐 했을 때 얼마씩 꼭 벌게 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철저하게 미리 사고 나서 뭐 샀어가 아니라 뭘 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저축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를 한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도 그 자기가 버는 용돈 중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면 얘는 뭐 중독이나 친구들 관대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1: 예.
0: 친구 관계 좋지 않은 애들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이제 깊이 빠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의 경제 교육은 결국 돈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미리 가르쳐 놓은 아이들은 아마 그런 똑같은 위기가 와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거죠.
1: 오늘 박사님 그래도 또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0: 네, 네.
1: 우리 자녀들한테
0: 네.
1: 이 노동 네. 그리고 일 뭔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이유가요.
0: 네.
1: 나 좋은 사람 될 거야. 나 뭐 이렇게 돈 많이 벌 거야.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0: 네.
1: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는데
0: 네.
1: 이 노동의 가치,
0: 네.
1: 이 어떤 일, 노동, 이 네. 가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도 뭐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줄 잘 모르겠어요.
0: 예를 들어서요. 저하고 이제 상담받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사춘기가 왔잖아요.
1: 예.
0: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갈등이 생기니까. 얘가 핸드폰을 잡으면 늦게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안 재운다. 핸드폰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 혼미해져요. 뇌가 혼미해져요.
1: 예.
0: 혼미해지면 사탄이가 틈타죠. 그러니까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되죠. 혼미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안 되죠. 그럼 부모가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압수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얘가 왜 내 핸드폰을 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저희 부모님은요 진짜 못됐어요. 제 핸드폰을 뺏어요.
1: 어허.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안 준대요. 말이나 돼요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네 건데? 네가 벌어서 샀니? 아니 부모가 해줬으니까 내 거죠. 아니야 너한테 빌려준 거야. 부모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너가 연락이 안 되면 궁금하니까 바깥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준 거지 빌려준 거지 너 이거 밤새 핸드폰 하라고 빌려준 거 아니야. 근데 빌려줬는데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부모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용돈이 끊겼다고 해서 그거 누구 돈인데 너는 지금 재워주는 것도 봐봐 네 걸로 자는 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가는 게 목표야? 그럼 너 집 나가면 너 지금 나가봐. 너 한 달이나 너 재워줄 집 있니? 없어. 그럼 너 지금 용돈 네가 벌어서 쓰니? 일주일에 2만 원씩 부모가 준대요. 근데 그거를 용돈을 줄인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돈이야? 부모 돈이야? 핸드폰도 네 거 아니야. 너는 아무도 말할 권리가 없어. 다만 네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그건 네 거야. 그럼 네가 오늘부터 핸드폰 돈 한 달에 나가는 것만큼 벌어. 그리고 부모님 드려. 그리고 핸드폰 받아와. 그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에 얘한테 핸드폰을 해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1%도 감사한 마음을 왜 못 줬냐. 돈을 줄 때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줘야 되는데 당연시하게 주니까 얘가 이 모양 아니냐 지금. 핸드폰을 해주는 걸 당연시 알고 그걸 뺏으면 내가 잘못해서 뺏겼다 잘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걸 아빠가 마음대로 뺏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 그게 네 거냐 부모님 거지.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부터 딸 하나 이쁘니까 그냥 온통 다 해줬는데 그게 아니다. 항상 뭘 하나 줄 때는 감사합니다. 유치원 때 했잖아요. 뭘
1: 그렇죠.
0: 주면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왜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돈을 벌을 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거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관념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 것도 내 거가 되는 거고 내 것도 다른 애. 이게
1: 그러겠네요.
0: 내 거니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시집가서 결혼을 살면 잘 살겠어요? 위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도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아이한테도 너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하나도 네가 벌어서 산 거 있어? 없잖아. 너는 지금 다 빌려 입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마음.

0: 감사함이 없다면 넌 도로 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봐봐, 핸드폰 늘 감사함으로 써야지. 감사함 없으면 너는 도로 뺏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뺏겼다고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지금 뭐 부모님들 마음에 속 시원하지.
0: 아니 이런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1: 그래, 핸드폰을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라.
0: 그러면 얘가 이걸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걸 뺏어갔냐고. 우리 엄마 아빠 못됐다. 내 걸 함부로 핸드폰 뺏어간다. 함부로 뺏어간 게 아니라 엄마가 빌려준 거 도로 가져간 거야. 그걸 네가 감사함을 모르니까 가져간 거야. 감사함을 모르면 뺏기게 돼 있는 거야. 감사함은 더 주는 거야. 핸드폰 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핸드폰을 쓰는데 너무 감사한데 요즘에 영상이 좀 짧은데 시간 조금 넣어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넣어주지. 근데 네 것처럼 하니까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야. 감사함이 없으면 세상은 그런 거란다. 이걸 가르쳐야죠 아이들에게.
1: 자 박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나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현상이에요.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본질은 뭐냐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뭐냐고 돈으로 인정받는 것, 삶에서 인정받는 것,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버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쓰는 것도 소중하고 베푸는 것도 소중하는 나는 것도 소중한 이걸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으면 커서는 정말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부모가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왜? 그건 부모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 교육 놓치면 안 됩니다.
1: 이야, 감사함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많은 분들 인간 수업, 와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도움이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늘 신청을 하셨어요. 새가족들이 279239513673067554965496278097809302님 외에도 9302님 신이요? 네.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면은 안 갑니다 하셨죠? 응원합니다. 인간 수업은 인간,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0: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흥겹고 함께 부르면 절로 힘이 나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단순히 신나기만 한 곡이 아니라 복음이 그대로 담긴 전도 메시지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 편히 쉴 곳이 있던가요? 이런 가사를 듣다 보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오셔서 평안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일, 그게 다가 아니라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건 역시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삶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더잘 믿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이 찬양을 힘차게 또 불러봤어요.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좋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런 마음과 소망 담아서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참 단순하면서도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일에만 교회 가는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이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걱정이 밀려올 때에도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줄여서 읽어드렸는데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어둔 죄악 길에서였고요. 또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의 찬양 힘차게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 나누고 또 찬양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830번님, 하영 PD님, 힘찬 식구들 오랜만이에요. 샬롬. 하영 PD님 출석 체크해요. 라고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0724번님, 아멘 주시면서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 예, 예수님 꼭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435번님이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평안 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루가 감사라고, 말씀과 찬양 누리니 피디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842번님이요.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다고, 요즘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방송을 통해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제 걱정보단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그걸 선택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애쓰는 거.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6537번님,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도 매일의 선택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결단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번 믿었다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녀된, 그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1905번님, 광야의 고난 속에 답을 못 찾아서 낙심되어 울고 다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사 또 감사드려요. 아버지,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낙심되어 울고 있는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실 그때 하나님이 또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힘내시고요.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0161번님이 가끔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저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정답이더라고요. 라고 예수의 길 신청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예수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고민했지만 인사를 하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셨는데요. 아, 정말 맞습니다. 네, 그 순간의 선택. 예수님 덕분에 또 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멋집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물리적인 그런 전쟁, 그 이외에도 전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화전쟁,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전쟁, 기술전쟁, 과학전쟁,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는 우리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정말 큰 상처, 상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 Congregat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배전 쭉 가운데서 가장 전쟁 비용이 많았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약 4조 정도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120조.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700조예요. 약 6,120조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9년 정도의 전체 예산이 2차 세계대전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들어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1129조 1400억. 세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비용, 전쟁 비용이 약 521조 1730억.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3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죠. 네 번째 비용이 1차 세계대전 약 511조. 다섯 번째 전쟁 비용이 이라크 전쟁 약 488조. 지금 현재 이제 막 휴전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휴전 상태는 아닐지라도 계속 두 달 안에 논의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위 중동전쟁의 지금까지의 비용 약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1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전쟁 복구비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한 40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가나안 땅에 이방민족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는가? 왜 남겨두셨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전쟁을. 그럼 전쟁 말하는데 단순한 싸움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 전쟁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 8절 이하의 10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함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한 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지금 이게 2장 10절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또 다른 영어에는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에는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wrong generation, 잘못된 세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unrighteous generation, righteousness, 의로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분리된 세대라고, 틀린 세대라고,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갓 족속, 그 족속들을 그곳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고 바로 곧 다가올 6.25가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났던 소위 말하는 전쟁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76살이 되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죠? 76살, 77살, 78살은 잘 몰라요. 전쟁 때 갓난아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85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쟁을 알고 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 그것을 늘 어루만지면서 엉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참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휴전선을 국경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헌법을 개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채,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불과 2년도 채 못되어 어수선한 사정에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거후 남한 정부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였고 대전과 대구를 내어주고 결국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일부만 남겨둔 채 모든 나라가 거의 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피난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나왔던 신앙의 사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고 온 성도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던지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 한국의 전도집회였던 빌그램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가더 장군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유엔 열렸습니다. 유엔이 열려서 처음 연합군을 형성하고 처음 전쟁에 파송한 전쟁이 6.25예요.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다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상황을 전쟁 일기로 남겼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일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난중 일기 가운데서 이 한국전쟁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합 17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숫자 미군들이 희생을 전체 전쟁의 희생자 가운데 약 90%가 미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나눠드릴 때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가면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이지만 한국의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군 복무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6.25 전쟁, 세계사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든 전쟁 세 번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문건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소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비문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워진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찾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7월 27일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 구역은 매우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를 걸친 미국의 6해 공군 해병대의 각 군의 모습을 담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감과 긴장감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 19개의 동상 옆에는 검은 황황한 벽에 비치면 총 이 19명이 벽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38명이 되는데 그 38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참전했던 군인들, 의사, 간호사, 주연병 등 얼굴 2,500개가 레이저로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진한 원형 형태의 기억 모습 바로 세워져

이 벽에 은색으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문구가 인류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잊혀진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큰 비극이었죠. 그 끝나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었던 베트남 전쟁. 그래서 2차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은 다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다시금 아 맞아 한국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했어. 그것을 다시 그 상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기념비 및 바닥에 새겨진 영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부름받아 너 거기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이 기념비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드림,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문이 남기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혈맹의 상징. 사실 잘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중공과 혈맹이에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미국은 남한과 혈맹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었던 전쟁에 희생된 그들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자기들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동의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2022년 한국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과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예배가 추가로 그곳 미국 워싱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보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리며 지키는 자유와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글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안에 우리 아 우리 선조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 없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정말 K만 들어가면 뭐든지 통하는 K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의 강남이 아주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응원하는 한국전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강남 스타일 춤. 그런 걸 막 춰요. 그리고 K 붙이면 K 컬처, K 들어가면 K 팝, K 뷰티. K만 들어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을 만큼 한국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K 문화에
이런 모든 영향력

0: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1: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간 하나의 전쟁으로, 참 놀랍게도 언젠가도 한번 발표를 드렸지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라고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는지 몰라요. 피아노 갔다 왔냐,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갔다 왔냐, 암산, 속셈학원, 암산학원 가라, 뭐 수없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너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이런 대학 갈 수 있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높은 자리 갈 수 있냐. 여러분, 꼭 높은 자리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정 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뒀다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을. 근데 그들, 오늘 6절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 좀,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애굽 땅에 섬기든 신이든 광야를 지나는 때 섬기든 그런 이방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성향, 성차별 이런 문제, 그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안의 문제들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